0: 뿌안 뿌름 뿌안 스지아뿌 기트 큐브 차카. 오늘 너무 예뻐요. 오늘 너무 예뻐요. 아따오.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.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. 머스티 니오랑 아칸 해피 상한 스바 유 기트 기트 푸지 이제 운톡 니오랑 아칸 해피 스판장 하리 단 꼬랑 본다 빠빠 할러 예스. Okay, Mariam akan balik tomorrow with another Bahasa Korea. Assalamualaikum.
1: #penyiaranjakim.